어마어마. 어스라니 우유 어스라니. 알면서 어쩌 이 남이 어떨로 알면서 어쩌 우유 어스라니. 아유미라 메스 우유 어스라니. 실실이 야마프 우유 어스라니. 언니야 왜 년이 바타타야 비과 바페리와 후이에 누워보우이 누워서 세우니 베리에 헤 왜 요 쓰레니

0: 없이 예수 뛰는 힘으로 겉돌다니나 겉돌 뭐 괴짐에 이나 배우 가세 원래 아니네 뭐 이래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미라시오 우파다사우지
1: This is the driving time. You are listening to the ultimate radio station, GhanaZip.com.
2: Say, Bia Noa, and Nyomongoa.